이구 서버리 나서는 옹아 서버 에서번 바바 이구 서빈 저 호바 이구 서버리 나서는 옹아 야라 저저니 기빈이기 누르고 야비메제 야 아그나 릴리니가 묵자니 고서빈에

지금 미드니 아니야 아니 제니에 그거 또 마이 프렌 나게니 기점 기미 힐링 기점 기미 간에 사실 거 우야 안녕 진언니 가수 아 그러게 그럼